Okay, 내가 너를 많이 알아. 네 표정, 네 그룹의 몸짓도 보면 오늘 기분이 어땠나. 오늘따라 온종일 up and down. 의심이 굴러 내가 불어주기 했잖아. 자, 밤을 쳐다면 저기로 어디로 가지 말해줘. Radio 마지도 we fly. Oops.